0: 아쩌, 원씨, 어서 오째, 긴둥래라.
1: 잉고
0: 아쩌, 원씨, 오라, 고흘라, 뒷바짝, 뚱래라.
1: 잉고
0: 아쩌, 오래 또, 웬삐링아, 원삐링아, 긴둥래라.
1: 잉고
0: 아쩌, 온 또, 바로나, 가띠드, 누운디, 뚱래라.
1: 잉고
0: 오래, 레이얼바, 운디, 뚫래라.
1: 잉고
0: 운둘라야 나 같이든 오래 뭐 운디 뚫려라
1: 잉고
0: 아쩌 너를 소체 기 뚫려라
1: 잉고
0: 아쩌 너 소체 기네 기 뚫려라
1: 잉고 레고또
0: 이 같을라 운 보다 민저르 투스카 인둘려라
1: 잉고
0: 아요 나테 너를 써야니 바로 눕히카 인둥려라
1: 잉고
0: 잉고 우퍼 바라 깨벌레라
1: 잉고
0: 보다민자루 피카 인둘레라
1: 잉고
0: 아요 소이케 있더라 라디나 다른군다카 인둘레라
1: 잉고
0: 다른군트와 인둘레라
1: 잉고
0: 아쩌 시페르 파타 온둘레라
1: 잉고
0: 콜라디파테 와타나바이 미래 마스 만다카라소 인둘레라 인노르 바라케르레라
1: 잉고
0: 아가레 토 콜라레 인둘레라
1: 잉고
0: 아요 바라케왈레 고토
1: 잉고
0: 나테 너르세얀 쿠누피친 완둘레라
1: 잉고
0: 아가라 나테 너르쿤 자와헤비 틴둘레라 아가라 나테 너르 세안 세안 쿤 자와 히 뚫레라 보다나 다른고 가토 티나나 히 뚫레라 마와 소이 케일레 다른고 가토 티니 티 뚫레라 아쪼 네 소이 폴 소이 파탕 레라이부 네 아나르 갈워람 살람 낭 파탕
1: 잉고레라
0: 남루람 살람 낭 케냐나
2: 비통
3: हाँ तो बुझाड़ा
4: हाँ चल की भाटो
3: देख ये कितलो अच्छा कहनी के सांगते रहो तो घड़वा राम ने
4: हाँ
3: चित्तल इसका समझा
4: चिता ले खाए मानतर काय करवा था मैं नहीं उन बात था मैं जाऊँ बल पड़े
3: जाऊँ बल पड़े इसने
4: आले मैं मंडरा गंडरा थक लें दार तू विदा मांग
3: आले ते जातो पूरे बस्तर के स्वर कार्यक्रम सुनतोर सप्पाए गांव कारी दादा दीदी भाई बहन सियान सजन मन के मैं चालकी
4: और मैं झाड़ा
3: आमी दोनों करूं से राम
4: राम, राम, राम।